우리가 왜 이 채널을 틀어두는지 다들 아시죠? 남들은 모르는 신곡을 가장 먼저 들려주고 우리 동네 소식을 내일처럼 전해주니까요. 무엇보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멀리 있는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이웃입니다. 하지만 사실 이 모든 활동이 정말 빠듯한 예산으로 꾸려지고 있어요. 이 상황을 바꿀 방법 바로 mycri.ca에 있습니다. 공동체 라디오 지원사업 줄여서 CRI에 대해 알아보세요. 아주 쉽고 당연히 무료입니다. 정치인들에게 우리의 필요를 알리는 이메일을 보내는 데는 단 몇 초면 충분해요. 우리가 함께 만든 이 공간을 지키는 일 mycri.ca에서 지금 시작해보세요.